classic. What you gonna do? What you gonna do? 뒤는 뒤로 밀어두고 All I wanna do you. Chocolate 다 오시는 빠져 있어 난 널 데이 나만 날 때마다 Oh yeah.